I'm talking about 늑대의 본성을 본너는 봐줄 수가 없네. 알아 이 밤에 날 부르는 사람은 덩키에 도망은 무의미해. 걸리면 더 뜨겁게 걸리면 책임은 안전 넌 just defend yourself. 저 딸

공주로 살아있는 바닥이 없는 나라에서 들짐승 달짐승도 아닌 것이 살고 있고 머리 들인 말바구로 황소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르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잃어버린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짝들도 성첩 썩은 술에 홀린 실패 꿀기러기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할먹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먹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먹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죠. 1, 2, 1, 2, 3. 몇 시간

오늘만큼은 애벌레가 아닌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으쌰으쌰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번데기는 난 네가 될 거야.

0: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1: 다운로드 the Arirang Radio app on your device for free.
2: It's Arirang. A-R-I-R-A-N-G Radio.